자, 버틀리 비스커를 여러분 자석은 뜨거뜨거운 우시안 허마고라 보릉지 태우고 센사나 그들고 우시어장다 버틀 토나가 흥모르기도 일팀시 대래 범발라보시 보로 흐리고 까쪼 자믹 오르타

주여 그때 아셨던 이 나른다 뭐다 다스리지 아슬라데 스키조 뜨거라 라블리지 아소 사나스포 헤리쇼 변홍 알자이 변홍 이와긋 아소흐인의소 변홍 바스조 흐르크다 안테고니 알지

우후 선전들 흐르지고야. 벨갈라 다이수 도심을 닥승훈던 알렉제기 우슈호나 옥슴 발바시 인호네 운뜻서럽을 좀 발라볼 우후 선전의 주린민 두임 돌다 에너시레이

이번에 주시 우저 위란 바라볼 다들 하드다슬리 어르지르 괴란 위란 힐주안 이저와 흐릉느근 다 이모발자 에스맨 타이쇼다 북선돌다 아다 바라볼 세나가스 느근누기 아서나 이현을 하면 이진욱의 발업을 얼른 깜뜻한 노하는 시바스초 이들이 자르긴 샥잼 달다 이들도 시바스 불순 손으로 이마란 비 제맥이 우치고 오늘 무르근 식시 으뜸으뜸 이긴 나라 달다 느기 흔나 보이더 이진욱의 발업은 누드가르호 우는 셀긴 누구의 시민 달다 시바스 뻘 느긴 아름니 두시 버스 운이 슈트 엠드리기 조산노긋 보를 벗란 이도가 시험은 불순 소유기 집앗노 이누기 상사 시신행 따뜻한 탈끝은 받래 갈라이 아 흐르기 눈드스기 님배나 그 따뜻한 휘전에 묻래 물심이터 쫓잔샷은 동미스시기 온거놈듯 무질저럭대 이그나리흐듯 잡을랭엔 덤다 무릉배드가 문우기 그 성스나란 문건조가 섰슬라 문내하라

생글에 미니 닥터를 발본 덕든 사나 되나 다 하였을 이도가 일극적한 어중약이 비몬 엠디인 샥던 이치 부문의 독수리 쫓다 동그릇 녹시든 이리헛 이리게 과다뜨엔벤 오부시비다 이무 오시리구이 생글에 비발본 구일하니 발해본 으르스는 구원

나 손던 뒤에 우르르 두들비 아리 루트를 벌더니 앞자르나 아리 루긴 가져발을 다 아르바 돈이 앞자라 어이후드스 샵시호질 샤코시에드미 아바돈 미니 온뜩 후신 달도 알라고 다 아르바 돈 발을 우드라라지 부고 비드로서 하 이게 또 얼마 다 돌근 가르치셨다 가르치라 자자 발라 대하드밭 옛날 작수에 뭐 다도를 구일하니 아뿔 무슨 순전히 그것도 딸려는 얘기 남나 없이 속을 볼 웅뜻스러운 남나 오셨니 애를 가볼 우르거른 남나 구일하니 아부더라 딸려니 울드 볼 파스테갓 벗으면 저울렁 우스득 기마란 얼떠 저울렁 가라설때 하이 холгайг бол хогтой тавна. Хүүн альтай гэсэн ялиг нь бол би итл нөгөн. Та ярт бол хөргөх юм бол би унаараа хүүн төрснөө ашиг байна. За, за гэд хойлоор батуу хөлөө жавлаа.

시지라스 호나라딜루 터론이랏 무둘젠 여후간에 발볼 시신행 쉬푸른 발볼 잘모긋 흘버긋을 꾸일한 하우스라 떴라 아 시엽주에 비달에 오신나긋 그러니 야발랏 우림부이 우짐지대 합산 자삿 웅거내고란 자신심글랏 짜르지갈 베른담바르탓 니베슈니

바이링원 뜩대근대근 백달의 배가 빠르게 노조 알아와 돈트의 벨지 물르이 구이라 한발발 인우수도 유유 받지 못해 어째 우하여름 못해 토이니 아분아분 어들렸으니 알아와 돈트가 오지 그루인 혼트발 인우인 혼트대 다르고 이루 알뜩인데 알아와 돈트의 오스네스 보랄 베틴 우치래 자고 하는 샷 흘린 셜찍 발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흘불

0: 우직
1: 담원 도르그득슨 꾸일한 상삿 루하랭웨 발다슬라이 나스테 혹시 또 시부르니 알아두 나잉 하브린 호스는 덜근 나디멘 다트르겟 넬하 혹토옷 우지원 네른단 주들나 나서게인 이렇게 물도 태군이 알라도 주벌다 녹슬링 갈다인 셰택득다 녹슬링 갈다인 셰택주에 꾸일한 우찻 일리홀리 왈라이 아다베들은 이리허르고 발작돌 시신양 이너가 될겐 자 이렇게 민 부관 해토 아스트르 가르치비튼 후식인 달다 세워서 와야 에 등에 가도 운디가 봤라

신앙이 우젓 애름스 쬐슨 석덧 와 세딜 쬐슨 허먼 벤그지 역도 사난두게 놓쳤듯 굳을 집에 샥성괴 오일다 오일지 마스 내세 올라

오실나사나다 애니 세리다 흘리지 빛나니 벌슨비 올라 썼음 베드라 훈누기주아또 삼대히 우슈훈 이흔날 몽고발보시 끌랑기셔나 우셔기 우스컷 알상 활개겐 활가르나히 꾸민이 진낫 꾸일한 다이완의 태군이 아버지르바비 귀가간 손수진 예흠 돌다 절뜸 벌어간 비바디지 우지원 문하여 허문의 녹슬라레 발슨베나

내자식스 나슬은 길이기 두슴 바라보시 이슴 바라가 군디 군디인 바라슴 바라보시 문문한 글앗 내라슴 도슬앗 개글란 개라밭 무다 다섯란 느긴지르가 애글란 푸시 푸르지 바랏 기드르고 바실라히 자 승익은 예비들 독수와 애는 우스워달을 단양 주네 가지를 발로 파트네 가지를 이기면 유효 발제해 못해. 다이소 도심을 깬 트베가 딱성 혼자 나르겠다. 고일한 다이언 깬 트베가 나한 흑들 발라. 오시리 아다 빚는 못해. 응, 저야 저들 잘가 숨어질라. 아야, 우후 순천 부여란 이르고.

바터돌이오는 아스네 엄문 털지르도 불시 떴다 태글리 대리부치 검둘랑 흘지 바라 끄드르고 가르치르듯 자 승이돌 헤어튼 오시리 귀시고 끄드르고 가르치라 손과 후잉이 떴다 오시리 입어 자 울그리 대회질후에 이두가 가스튼 오시리 이거 사바트 아득 토스클발볼 순천발 부르니 흘죽지 Бүрний хэлж үхтнээс үүлэр фүнжээ. Ши шэнэнгээ бол, ерхий гарж махтлаа.

미니또 이나 가지러 바로 이씨야. 무르금비 다쓴 돈들이 잡히고 비우지마 때문에 다들 오실이 앞들 부르너비에서 미니버스는 신이 있을 짝 다르다 배틀린 우지마 이쪽으로 서워드 허리 있으면 바가지린 일득선 바람을 짓떠주고 그리고 내겐테 이 모바스도 땡해진 내 일치와 알을 득성 활게 나라서 잡숨대나 아담이니 내가 일컴 바람을 나상상사 무르금비레 시행의 바람을 난시에 다바스나 나성 혹시 들어가드란 바람을 뒤져다시나 어떠 단양의 바람을 토샤 죽군 벼지 장전 순으로 벼지 장전에 부영하였더라 토샤 죽구나 타하여라 바람을 이렇게 약간 탈수소가 단양 군이 갓들의 바람을 잊은 벌글루 따부타르가 타일람 바람을 허식티 머리구이 Шедрого зэтгэл нэгэн дотлаар явсаар байгаа. Сэнийн юм

Gurjirvok, lad. Hoxin horan, utai horan, chalagolat. Ugil hoxin, asne balad. Horavandara, taljuxno. Igunose, shinangik, asrlotara, solgana. Pitijumsko, charch, charchi, nikto, chotana.이리금 대하 일보 아슬치 세발인쇼 우사이 세트